0: 내가 팀으로 많이 나와 이거 있나.
1: 어. 만화의 팀으로 많이 나와 이거 있나. 많이 더 가라서. 따라 있어마스. 대체 하여 비다디. 기체 긴테 수리라이 하델. 가르누 가르자델. 가르누 가르자델.